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You are listening to 112-113, and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July 6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as 보이는 라디오.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during the broadcast, you can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with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which is open 24 hours a day. You can say hi, drop a thought, and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ll meet you again on our rerun, which starts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And welcome to the Monday show, 월요일 프로그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 모델에 따라서 이 제스처가 다르긴 한데, 이 휴대폰 액정의 이 뭐죠? 손날 밀기, 그죠? 또는 다른 모델에서는 이제 볼륨 업 버튼하고 이제 측면 버튼을 같이 누르는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I guess depending on the smartphone model that you have, the gesture might be different, but like the motion, like swiping the edge of your hand across the screen, right, like this, or pressing the volume up and side buttons together. That's all kind of what we know as the gesture for doing a screenshot.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 손날 밀기를 통한 이 스크린 캡처 이렇게 막 하시는데 잘 안 돼서 여러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You probably seen older family members trying that swiping over and over and again because it doesn't work the first time.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누는 대화 내용, 게시물, 사진, 밈, 이런 것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또 공유하는 이 스크린샷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었죠. The conversations that we have, the post, the read, right? The photos we love and the memes that make us laugh and more of them are being saved and shared through screenshot. Of course, there are other ways of saving that photo, but sometimes, just for some reason, you know, the screenshot, the swiping has become really the popular choice of saving, you know, whatever. It be, you know, whether it be a the photos or the conversations or memes or whatnot, 그죠? 그래서 스크린샷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저장 방식 또는 소통 방식이 되었는데 또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스크린샷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It's often referred to as a screenshot culture,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재밌는 카톡이나 DM을 캡처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내주기. For example, capturing the conversation on your Kakao Talk or, you know, DMs, right? And then, you know, share it to another friend, which could actually, this kind of thing could cause some problem, you know, privacy issues. 이런 게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캡처해서 너무 다른 본인의 대화 내용을 막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막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But young kids do that a lot these days. 아니면 뭐 웃긴 댓글이나 밈 같은 것을 캡처해서 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쇼핑 정보, 맛집, 여행 계획 뭐 캡처해서 앨범처럼 이렇게 모아두는 약간의 디지털 스크랩북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음악, 유튜브 포스트 같은 거 생각날 때마다 굉장히 캡처를 많이 합니다. Because sometimes I'm not in a situation to, like, you know, properly save them or, you know, take a note of it. 뭔가 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스크린샷은 상당히 이제 편안한 그런 feature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방 지울 스크린샷도 있죠. 뭔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 기억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스크린샷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스크린샷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it be a screenshot that you'll be deleting pretty soon or screenshots that really remain as part of your memory. So we'll be talking about those kind of screenshots.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샷 폴더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보통 이제 휴대폰 기기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스크린샷 폴더가 따로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스크린샷 폴더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 말고 따로 볼수 있는 폴더가 이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So, what are some of the capture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So, what's sitting on your screenshot folder right now? And what's the last thing you took a screenshot for? It could be many different things.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 포스트나 뭐 Threads 포스트 같은 경우,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주제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So let's talk about that today, okay? Rather a unique topic for a Monday show, but we talk about all different stuff on this program, so no surprises there. So,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and talk more about this, okay? Westlife, Picture in My Head.

Westlife pictures in my head, or rather, should it be screenshots in my head? So today's topic, screenshot. Yes, screenshot culture.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스크린샷을 대부분 편의상 뭔가 까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쉽게 저장하는 방법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You know, I take screenshots all the time. You know, just the thought of it as a convenient way to save things so that I don't forget, right?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뭔가 올려져 있는 것들은 캡처가 되면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기록이라는 것. 그죠? There's another aspect to it, rather a serious aspect to it. You know, once you post something online, right? A single screenshot can preserve it, you know, forever.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뭔가 실수로 갑자기 뭔가를 올리고 바로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지워도 누군가는 또 스크린 캡처를 해놨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팔로워가 많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소셜미디어에서는요. So even celebrities can make one brief mistake online only to realize that the screenshot is already out there. So that way, the way you look at that perspective kind of makes it kind of serious. 그래서 뭐 캡처는 저희는 보통 이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32님께서는 저는 버튼형으로 캡처해야 됩니다. 스크린샷 너무 많아서 못 찾아요.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너무 많습니다. 맛집 같은 것. So I have to do the button pressing style. 그죠? 어떤 전화 모델이든 일단 그런 버튼형 그런 옵션이 있죠. And there's just too many of the screenshots in my phone. And mostly, you know, places to go like, you know, hotpool, right? Hotpool? Hot places, you know, eateries and stuff, right? 제니님께서는 역시 어디 갈 곳, 나중에 여기 갈 곳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신 곳을 저장해 놓으신다고. She has uploaded her screenshot of this, I guess, advertisement. 이렇게 써 있네요. 계곡 1분 거리도 아니고 계곡 품어버린 글램핑 하면서 아주 멋진 예쁜 곳에 어떤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 스크린샷을 올려주셨습니다. I guess it's one of the places, destinations you have in your mind for this vacation, huh? 또 이제 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So I guess screenshots may be piling up in your on your phone, like you know, in terms of places to go, right? Attractions and whatnot, 그죠? 좋습니다. 그런 스크린샷이 많이 올라올 그런 시기이기는 하네요. 그죠? So, 여러분들의 스크린샷 폴더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최근에 찍은 캡처는 어떤 것이었는지. So, what is sitting in your screenshot folder right now? Let us know. What is the last thing that you took a screenshot of? Let us know about that, okay?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So, 우리는 캡처라고 하죠. 캡처 했어? 했어. So either way it works actually. Screenshot, right? I took a screenshot or screen capture. So did you screenshot it? 약간 동사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So what is the latest things that you screenshot? Let us know about that. 계속 2부 날씨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레이나 앤 산이의 곡이었습니다. So, screenshots. 스카프드론 낙타님, 아들이 얼마 전에 스크린샷해서 준 커피 쿠폰도 있네요. 크크, 오늘 써야지. 이렇게. 와우, what a huge, what a great son you have. So, screenshot from my son with the coffee coupon. Sometimes, you know, you try to use those screenshots and then, the people, the cafe workers will say, oh, it's been used already. 이미 사용된 쿠폰입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Mix up, I would have to say. 스콜 위즈덤님께서는 아이나 강아지 동영상 중 일부. I think we do that all the time, right? When we see a very interesting video, we took a capture of capture a screenshot of the video.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 가고 싶은 곳, 주식, 비행기 탑승권, QR 코드, 사고 싶은 물건 등 중구난방이네요. Mine is all over the place too. I think that's what it is. You know, screenshot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진짜 이런저런 이 multi-purpose이잖아요. So short clips of my kids and dogs, you know, places I want to go and you know that I found on social media, stock charts, you know, airline boarding, pass QR codes, things I like to buy someday. Just a random collection of whatever caught my attention at the time. 이게 또 보니까 좋은 어떤 기록이 되고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스크린샷 많이 나중에 이제 지우시는데 예전에 스크린샷 찍은 거를 다시 보면은 아, 내가 이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취향이나 그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sort of a some of the moments, you know, back from your history, you know, from a while back, things that you were interested in back then, things that you were really into. You can kind of see that by you know, reflecting back on your screenshot history. 스콜 위즈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요, 백의 곡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Colors.

couple of tracks, Back Colors, which was a request from Score Wisdom-ni, who summarized her screenshot folder as 중구 난방이었습니다.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ecember, 눈부신 눈물,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nim, who said, I like to share a screenshot with friends when I converse with them. 하시면서 스크린샷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화 내용, 어떤 또 이제 라이브 챗에서 이제 대화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방송 같이 듣는 아마 친구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청곡 감사드리고요. Let's move on. 제니님께서는 저는, 이 기회에 스크린샷을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네요.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analyze my screenshot. 마치 카페 여행 정보로 가득하다고.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는 곡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의 신청곡, 요조 좋아해입니다.

요조 조아의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Let's wrap up first half with the 영신이님's message. 손태진 가수님의 사진 이렇게 캡처해 놓으신다고 이렇게 딱 멋진 사진 올려주셨네요. 함께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꽃 사진도 있으시다고. 손태진님의 노래로 마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카톡 사진.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실시간 채팅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후 1012, 1013 검색어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here. Pleas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imply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nd our wonderful listeners, our cutie-nims.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at the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nd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what's called capture. Capture라는 표현 많이 쓰죠. Capture. 순간을 캡처하다. 그죠? 그 순간을 담다라는 의미. 딱 맞네요. 그죠? 쿨피스님께서는 영원한 건 없다지만 순간의 캡처는 추억이라는 기록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지우기 전까지는 언제든 열어볼 작은 서랍이라고 사려됩니다. 서랍이라 사려됩니다. 또 이렇게 이 포에틱한 어떤 하나의 이 뭐랄까 summary를 보내주시네요. So, Kulpitsi님 says that they say nothing lasts forever, but a capture moment can become a record of memory until we choose to delete it. It stays there like a little drawer we can open anytime. 맞아요. 우리의 어떤 행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행적은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 기록, 인터넷이 없기 전에는 뭐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뭐 어떤 기록 우리가 이제 수기로 기록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뭔가 남기가 힘들었죠 기록으로. But you know, if you look back, we used to have internet history, like browsing history, and before internet, we would only have a physical, you know, record of things that we have done, places that we've been to, those kind of thing. But so convenient, right?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것을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훗날에 돌아보면 재밌을 일 같습니다. It's kind of comforting to know that there is a record. Maybe it's not such a source of a comfort for some people, right? 3998님, 문자로 연락 주셨는데요. 저는 읽던 책 북마크해서 저장하거나 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사진 저장하거나 월페이퍼 하려고 저장한 이미지이거나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So my screenshot folder is mostly filled with the bookmarks from books that I'm reading and photos of cats and dogs and images I've saved to use as wallpapers. I think a lot of people, not necessarily a screenshot, but 그 책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두죠. It's not really a bookmark per se, right? But it is in a way a screenshot of things that really captured our attention.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3998님 문자로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장마 후 찾아올 폭염. 어우, 신청곡 전해봅니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인데요. So rain is coming and going these days. So I'm kind of afraid of the heat wave that's about to come after the monsoon. 투더 시네마 클럽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8님 리퀘스트 송입니다. 투더 시네마 클럽 Sun.

Couple of tracks, 2 a.m. 죽어도 못 보내, which was a very desperate, plea from 퇴근하는 프로도님 toward her robot cleaner. 일단 보내주시고요, AS 센터로. And let's see what happens, okay? Following track was 10cm 너에게 닿기를, which was requested from 1232님, who said 쿠폰들을 스샷해서 비춰주는 저의 아들과 받쳐주는 저의 아들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이렇게. So my gratefulness, hopefully, would be delivered to my son and husband who sent me coupon screenshots. 너무 고마운 아들과 남편이네요. 뽀글님께서는 Sentimental Value라는 영화를 보고 엔딩 크레딧에 흐르던 이 곡이 좋아서 iTunes 상에서 캡처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So there was this music that was played during the ending credit of this movie Sentimental Value, and I loved it. So put a screenshot of this streaming service. I took a screenshot of this streaming service. 보통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런 song detection 그런 feature들이 있죠. 어떤 곡인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해서 딱 그게 나타나면 그것을 캡처하는. I think that we all do that.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하거든요. Because, you know, my ears are always open 24 hours a day, except when I'm sleeping, of course. Trying to find good music for our listeners. 저도 항상 어떤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까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 듣는 곡인데 너무 좋을 때 이렇게 그런 이 searching 기능 켜놓고 좋으면은 screenshot 하고 I think that is pretty much a routine for a lot of music aficionados, right?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캡처해 주셨다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라비 Sephir. 라비 시프레라는 분 곡인데 Canuck Chase. I believe I played this song long time ago. Not long time ago. 한 6개월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음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Maybe it was in your subconsciousness. You heard this music once and then hearing it twice made it even better. I don't know. 저희 프로그램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볼까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뽀글님의 그 마음을 캡처한 그 곡. 라피 시프레 캐논 체이스.

라비 시프레 제가 제목을 잘못 말했습니다. Cannock Chase였습니다. 보글림's request song. So it's a song that he took a screenshot of. You know, apparently he was very impressed by this song and I wanted to you know, listen to the song again. 좋습니다. 저도 저의 셀렉션이기도 했는데 약간 뭔가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그 닐 영이 생각이 나네요. 이 곡 듣고 뮤직 부티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닐 영 Harvest Moon.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 주제는요. 첫 번째 곡을 먼저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I got to listen to this song over the weekend and you know, of course I knew this song and listened to this song back then several times. 근데 이 곡이 처음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정말 이거 뭐지? 엄청난 곡이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When this song first came out, I was kind of very struck by I don't know about everything about this song. 한국 곡인데요, 가요 곡인데 it was 1989, 89년에 나왔던 곡인데요. 장필순 씨의 데뷔곡입니다. 어느새라는 곡인데, it was just very shocking and there's something very eerie about the song and the singer 장필순. Everything about this song.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 쉽게 수용이 되는, 딱 받아들여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I couldn't really quite get it, you know. But it was very, I don't know, something very mystique about this song. 그때의 그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니까는 그런 어떤 뭔가 낯선 기분은 좀 많이 없어지고, 와, 상당히 좋은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a while later, and there wasn't that, I don't know, strange feeling with this song anymore, but just a realization that, you know, it is a good song.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순입니다. 어느새.

양파 애송이의 사랑. So there's nothing 애송이 about her singing and the song. 그죠? 제니님께서 노래는 애송이가 아니었어. Yes, there's nothing useful about her singing and this song as well. 그래서 쭉 활동을 또 많이 하셨죠. But I guess you know her debut song was such a shock, right? It's really hard to kind of keep living meeting that kind of expectation. 뭐 데뷔곡이 너무 이제 이 쇼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임팩트를 주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but you know she really followed through with some good music.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뷔 앨범이 참 좋았는데요, 양파 씨.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곡도 참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Forever with you.

학창 시절 이현석. It was very shocking because such a poppy song, but it's got the awesome guitar solos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probably most proficient technical guitarist in history of Korean music, I think. 하지만 또 이렇게 여린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이런 곡을 부르신다는 게 just it was very shocking to me. So last song, one more song remaining on Music Boutique and for the show. 그 다음 곡은요, 굉장히 shocking한 데뷔곡. 87년도 강변가요제에서 이 동상과 가창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곡인데요. I think you would all remember if you are of my generation. 정말 이 곡은 정말 shocking 그 자체였어요. So we would sing after the song. 매일 따라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곡이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서 따라하던 그런 곡. Kids would imitate this singer's voice and this song, you know, after they won the bronze prize in the 강변가요제 in 1987. 87년의 일이네요, 그게. So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cutie님들. We'll see you tomorrow. T3C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That was Montel Jordan. This is how we do i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up to this early in the morning? Wow, I almost forgot that the World Cup is still on. And I just watched the game result of Brazil versus Norway, and Norway won. Congratulations. 월드컵 아직도 하는지 몰랐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틀어져 있는 TV 보고 경기를 봤는데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고 8강을 진출을 했더라고요. 남일, 남일 이러면서 보다가도 또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축구와 함께 시작한 아침이었는데요.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everyone? Let's go back to today's opening topic. 가끔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막 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 이런 말이 좀 더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I think we sometimes treat rest like a reward when it might actually be the part of the job. And even our phones, for example, need to be charged before they can work properly. And I'm not sure why we expect ourselves to be any different. 뭐 쉬는 것도 뭐 게으른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항상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떤 충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I have to get used to this for myself too because I'm not really used to myself giving myself a rest. I feel kind of like anxious. I'll be like, oh, I need to do this, I need to do that. I don't have time for this. But actually that resting time is very important. So if you have already been giving it your all lately, maybe today isn't about doing more. Maybe it's about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enough of you left for tomorrow. 그래서 쉬는 것도 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면서 당당하게 쉬어보자. 쉬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잘 쉬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주말 잘 쉬셨나요? Did you guys all have a good rest during the last weekend? Let me know.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You can tune in 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구독 누르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쪽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시니까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And of course,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that means your messages will be introduced.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반 답안, 모반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어들 소개 안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 group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And Chinese song says, Good morning. 장마 시작 모두들 잘 대비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I know the monsoon season has officially started, I guess, right? So it's been raining, pouring raining actually not just last week. Just yesterday, right? 어제, 바로 어제네요. 어제 비가 진짜 한 10분 동안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진짜 밖에가 막 깜깜해지고 그랬는데 또 금방 또 그치고 되게 빨리빨리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Anyways, we'll get to that weather update in a minute, so stay tuned for that, everyone.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a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해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1: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1: 저는 최근에 좀 늦게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할 때는 막 그런 거왜 답답하게 막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제가 항상 이래요.
0: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1: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0: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1: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0: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1: 그래서 요즘에

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하이 레벨,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Our morning star praise morning groover texted.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루브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프레이즈 모닝 그루버.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은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Stevie Wonder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 날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Okay.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So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motivated, like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루브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 Gangsta's Paradise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원희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투팍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I'm back to you, Morning Goob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tubby Morning Goob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Pea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룹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그런 루틴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그루버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그루버들의 루틴 다 기억해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 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 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0: it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1: 어,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 나 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룹어, 3853 모닝그룹어 승진시켜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룹어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결국에 저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뚜기 모닝그룹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sure. 어, 그럼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투기 모닝 그룹은 최근에 조금 그 술 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칭찬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from little things to those big thing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be proud of recently. 최근 들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 이것만큼 나 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는 일 있으면 마음대로 자랑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그 자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more feedback. 여러분들의 답 좀 더 기다려보면서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Fire Inc. Corporation, Nowhere Fast.

What a ninth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줄무늬 모닝그룹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줄무늬 모닝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 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그룹, Good morning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근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 Guru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분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새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선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탕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최근 들어서 뭐 낮잠 안잔 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not glancing at my phone before going to bed. I started to drive very calmly without being emotional.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at Chinese song has got for us. 결혼 20주년에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점심은 시댁과 저녁은 처가 부모님들 각각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용돈 드렸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결혼 기념일인데 뭐하러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러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그 결혼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 a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P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so that means you can watch us at the same time. If you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subscribe, you'll be able to watch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쪽에서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Right now. Alright, let's see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서비님께서 또 다른 자랑을 보내주셨네요. 또 다른 칭찬 스티커 어디 한번 볼게요. 아내가 어제 옷 다려달라고 해서 다려줬어요. 잘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So my wife asked me to iron her clothes yesterday, so I ironed them. Did I do a good job? And yes, you did!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 부부 사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옷 다려줘 했는데 다려주고 또 와이프분께서 고마워 진짜 자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가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Doesn't it? You know, this one word of like praise or, you know, whatever those nice words are being said out from your wife or your husband, it really gives you that motivation to do a better job for them, doesn't it? 뭐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최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으쓱으쓱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Anyways, you did a good job.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요즘 이웃분들께서 가지, 호박, 부추, 오이 등등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시는데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 부추, 호박전, 대파, 김치, 가지 양념 구이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Lately, my neighbors have been frequently sharing the crops that they have grown, like eggplants, zucchinis, chives, pole beans, cucumbers, and so on. And although I'm not a good cook, I have made some zucchini pancakes, green onion kimchi, and seasoned grilled eggplant to share with them. And I want to praise myself for doing that. They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ir

서로 나눠주고 또 요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웃이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So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guys are all doing a fabulous job.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최근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that is Lyrics Gone Wrong. 오늘도 부캐부캐, 어떤 부캐가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Kara Step.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 담아서 잘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tart with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너, 영철이 말고 너,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니? 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딱 꽂혀버렸지 뭐니? 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겠니? 너 전화번호 뭐니? 지금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싫어. 김영철이 근데 또 너무 웃겨. 그러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말좀 들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양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Boyin and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니? 뭔가 이게 약간 키였던 것 같거든요. Like, that was like the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ese whole lyrics.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광고 CM송 아니고요. 아이돌 노래입니다. So it's a girl group's idol song. So it's kind of a throwback jam too. 약간 좀 지난 노래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선샘 모닝그룹께서 꺄 부캐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 누나 아니지롱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오,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그러니까 양희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께서 부캐 부자 써머 PD님 그럴 수 있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은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하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희은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And we all just listened to a very nice, innocent, soothing voice of Yang Yun 선생님 when she was a little girl. I just asked Park Geun-hye 팀장님 when this song was released, and she responded that this song came out back in 1987. 양인 선생님의 굉장히 또 젊었을 적, 소녀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듣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그룹버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 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우리 선쌤 모닝 그룹어.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 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 모닝 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 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희은 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 안 맞힐 수가 없죠. So a few of you actually came up with the answer. 뭐 많진 않아요. 정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really close to the answer. 1866 Morning Groover said 정답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4minute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to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아, 다음 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어쨌든 I will try to come up with some person. So don't worry about that. And you did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입니다. 4minute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은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라라라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t to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주세요. 요즘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 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멋지다.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So you're asking me to cast Donald Trump again next time. Okay, I w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아, 맞네요. 조용필 선생님의 또 선배시죠? 양현 선생님이. 와, 용필이네, 후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양현 선생님이시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She's really talented. Like, she has her career in her singing area already. She used to be a DJ for a long, long time. And then, like, now she's out there writing books. 그 누구도 양현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썸머가 따라 하나요? 양인 선생님을. 다 해놓고서는 뭐래니? Okay. For our MD Q&A, 선생님 모닝 그룹 respond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티봉이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머리 막 만지고 있는데 티봉이 이리 오세요. 약간, 네, 여기 티봉이한테 인사 건네주시고요. 어, 티봉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손을 들 때가 진짜 최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So, 티봉이 is saying hello to you. If you're curious, come watch us on Beoble Radio. Anyways. 제철에 싱싱한 생과일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제도 수박 주스 마셨죠용. 수박의 달콤함과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곡,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신청합니다. 모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ntly you're drinking some fresh fruit juice to yourself. Yesterday you had some watermelon juice and it's so sweet and nice. 맞아요. 과일 주스 생으로 또 갈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괜히 막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피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So it's a really, really good feeling when it comes to drinking those fruit drinks, you know? 직접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아, 피부 좋아진다.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더 매일매일, 매순간 예뻐지시고요. 우리 선쌤 모닝 그룹어. Let's all enjoy this song together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선쌤 모닝 그룹어. Here is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The song that we heard after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was Adoy with Don't Stop.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he topic. 어떤 것들 최근 들어서 칭찬하고 싶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준 리나나 모셨습니다. 요맘때쯤 이 시간쯤 항상 와주시는데 오늘 주제 덕분에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하는 거 셀프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So today's topic is really making me look back and I would like to praise myself for giving myself some self-development even aft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요. 우리 민준 리나는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도전에는 정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그런 결혼 status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 It's free. It's out there and it doesn't cost you a lot of money. I guess some of them does, but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그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줄리나 맘 아주 대단하고요. 우리 Ben's morning, Ben's burial said, My sense of modesty does not allow public self-praise. Well,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but being modest itself, tha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aise yourself for because it's so important. You know, when someone receives a lot of compliments and some nice words from other people, I think that is the place where you have to be really be careful. 사람들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멋져 어 선마피디님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락을 갈 때는 최고로 이제 각광받을 때 가기 더 이제 치명타가 크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humble and be a modest, even though you're getting all those praise from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say that you're the best person ever. Yeah, and just keep on going. Stay humble. 제 인생의 뭔가 모토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라. 이거를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좀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back in the days when someone would praise me, someone would say, Oh, you're so pretty. I'll be like, I know that. You just found that out.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I'm always going to be humble and try to be a modest, just like Ben's. And it's a good character to be with.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는요. 오늘 모그 출첵 1등 칭찬해 라고 하셨습니다. Oh yeah, indeed. You are the first person to send in a message for Morning Groove. So that means you checked in for the first. And you came first. You managed to sit on the very front row. So that deserves some credit. 오늘 출첵 1등 칭찬 드리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Looks like we're gonna play that song for you for the closing song. Thank you, Morning Groovers,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모닝그루브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Like, you would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get some praise for on your ordinary life because you're always so busy doing your stuff. So this is the chance given to you to think about those thing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your life.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닝그루브를 듣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use this opportunity, moning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for the rerun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Dr. Paper, who managed to tune into Morning Groove super early this morning, who deserves some credit. 오늘 1등 오늘 출석 체크해주신 Dr. Paper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

0: end.
1: The end. Taylor Swift, The Story of Us.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12, 113, and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July 6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as 보이는 라디오.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during the broadcast, you can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with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which is open 24 hours a day. You can say hi, drop a thought, and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ll meet you again on our rerun, which starts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And welcome to the Monday show, 월요일 프로그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 모델에 따라서 이 제스처가 다르긴 한데, 이 휴대폰 액정의 이 뭐죠? 손날밀기, 그죠? 또는 다른 모델에서는 이제 볼륨 업 버튼하고 이제 측면 버튼을 같이 누르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I guess depending on the smartphone model that you have, the gesture might be different, but like the motion, like swiping the edge of your hand across the screen, right, like this, or pressing the volume up and side buttons together. That's all kind of what we know as the gesture for doing a screenshot.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 손날밀기를 통한 이 스크린 캡처 이렇게 막 하시는데 잘 안 돼서 여러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You probably seen older family members trying that swiping over and over and again because it doesn't work the first time.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누는 대화 내용, 게시물, 사진, 밈, 이런 것들을 스크린샷으로 이 저장하고 또 공유하는 이 스크린샷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었죠. The conversations that we have, the post, the read, right? The photos we love and the memes that make us laugh and more of them are being saved and shared through screenshot. Of course, there are other ways of saving that photo, but sometimes just for some reason, you know, the screenshot, the swiping has become really the popular choice of saving, you know, whatever it be, you know, whether it be a screen, the photos or the conversations or memes or whatnot, 그죠? 그래서 스크린샷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저장 방식 또는 소통 방식이 되었는데 또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스크린샷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 되기도 합니다. It's often referred to as a screenshot culture,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재밌는 카톡이나 DM을 캡처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내주기. For example, capturing the conversation on your Kakao Talk or you know DMs, right? And then you know share it to another friend, which could actually this kind of thing could cause some problem, you know, privacy issues. 이런 게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캡처해서 너무 다른 본인의 대화 내용을 막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막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but young kids do that a lot these days. 아니면 뭐 웃긴 댓글이나 밈 같은 걸 이제 캡처해서 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쇼핑 정보, 맛집, 여행 계획 뭐 캡처해서 앨범처럼 이렇게 모아두는 약간의 디지털 스크랩북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음악, 유튜브 포스트 같은 거 생각날 때마다 굉장히 캡처를 많이 합니다. Because sometimes I'm not in a situation to like, you know,

properly save them or, you know, take a note of it. 뭔가 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스크린샷은 상당히 이제 편안한 그런 feature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방 지울 스크린샷도 있죠. 뭔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기억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스크린샷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스크린샷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it be a screenshot that you'll be deleting pretty soon or screenshots that really remain as part of your memory. So we'll be talking about those kind of screenshots.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샷 폴더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보통 이제 휴대폰 기기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스크린샷 폴더가 따로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스크린샷 폴더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 말고 따로 볼 수 있는 폴더가 이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So, what are some of the capture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So, what's sitting on your screenshot folder right now? And what's the last thing you took a screenshot for? It could be many different things.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 포스트나 뭐 Threads 포스트 같은 경우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주제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So let's talk about that today. Okay? Rather a unique topic for a Monday show, but we talk about all different stuff on this program, so no surprises there. So,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and talk more about this, okay? Westlife, Picture in My Head.

Westlife are pictures in my head, or rather, should it be screenshots in my head? So today's topic, screenshot. Yes, a screenshot culture.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스크린샷을 대부분 편의상 뭔가 까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쉽게 저장하는 방법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You know, I take screenshots all the time. You know, just the thought of it as a convenient way to save things so that I don't forget, right?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뭔가 올려져 있는 것들은 캡처가 되면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기록이라는 것. There's another aspect to it, rather a serious aspect to it. You know, once you post something online, right? A single screenshot can preserve it, you know, forever.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뭔가 실수로 갑자기 뭔가를 올리고 바로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지워도 누군가는 또 스크린 캡처를 해놨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팔로워가 많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소셜미디어에서는요. So even celebrities can make one brief mistake online only to realize that the screenshot is already out there. So that way, the way you look at that perspective, in that perspective, kind of makes it kind of serious. 그래서 뭐 캡처는 저희는 보통 이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32님께서는 저는 버튼형으로 캡처해야 됩니다. 스크린샷 너무 많아서 못 찾아요.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너무 많습니다. 맛집 같은 것. So I have to do the button pressing style. 그죠? 어떤 전화 모델이든 일단 그런 버튼형 그런 옵션이 있죠. And there's just too many of the screenshots in my phone. And mostly, you know, places to go like, you know, hot places, you know, eateries and stuff, right? 제니님께서는 역시 어디 갈 곳, 나중에 여기 갈 곳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신 곳을 저장해 놓으신다고. She has uploaded her screenshot of this, I guess, advertisement. 이렇게 써있네요. 계곡 1분 거리도 아니고 계곡 품어버린 글램핑 하면서 아주 멋진 예쁜 곳에 어떤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 스크린샷을 올려주셨습니다. I guess it's one of the places, destinations you have in your mind for this vacation, huh? 또 이제 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So I guess screenshots may be piling up in your on your phone, like you know, in terms of places to go, right? Attractions and whatnot, 그죠? 좋습니다. 그런 스크린샷이 많이 올라올 그런 시기이기는 하네요, 그죠? So 여러분들의 스크린샷 폴더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최근에 찍은 캡처는 어떤 것이었는지. So what is sitting in your screenshot folder right now? Let us know. What is the last thing that you took a screenshot of? Let us know about that, okay?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So, 우리는 캡처라고 하죠. 캡처 했어? 했어. So either way it works actually. Screenshots, right? I took a screenshot or screen capture. So did you screenshot it? 약간 동사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So what is the latest thing that you screenshot? Let us know about that. 계속 2부 날씨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레이나 앤 산이의 곡이었습니다. So, screenshots. 스카프드론 낙타님, 아들이 얼마 전에 스크린샷해서 준 커피 쿠폰도 있네요. 크크, 오늘 써야지. 이렇게. 와우, what a huge, what a great son you have. So, screenshot from my son with the coffee coupon. Sometimes, you know, you try to use those screenshots and then, the people, the cafe workers will say, oh, it's been used already. 이미 사용된 쿠폰입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Mix up, I would have to say. 스콜 위즈덤님께서는 아이나 강아지 동영상 중 일부. I think we do that all the time, right? When we see a very interesting video, we took a capture of capture a screenshot of the video.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 가고 싶은 곳, 주식, 비행기 탑승권, QR 코드, 사고 싶은 물건 등 중구난방이네요. Mine is all of the place too. I think that's what it is. You know, screenshot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진짜 이런저런 이 multi-purpose이잖아요. So short clips of my kids and dogs, you know, places I want to go and you know that I found on social media, stock chart, you know, airline boarding, pass QR codes, things I like to buy someday. It's just a random collection of whatever caught my attention at the time. 이게 또 보니까 좋은 어떤 기록이 되고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스크린샷 많이 나중에 이제 지우시는데 예전에 스크린샷 찍은 걸 다시 보면은 아, 내가 이때 이런 거에 관심 있었구나.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취향이나 그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sort of a some of the moments, you know, back from your history, you know, from a while back. Things that you were interested in back then, things that you were really into. Right? Kind of, you can kind of see that by, you know, reflecting back on your screenshot history. 스콜 위즈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요, 백의 곡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Colors.

couple of tracks, Back Colors, which was a request from Score Wisdom-ni, who summarized her screenshot folder as 중구 난방이었습니다.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ecember, 눈부신 눈물,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nim, who said, I like to share a screenshot with friends when I converse with them. 하시면서 screenshot 사진 또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화 내용, 어떤 또 이제 라이브 챗에서 이제 대화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방송 같이 듣는 아마 친구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청곡 감사드리고요. Let's move on. 제니님께서는 저는, 이 기회에 스크린샷을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네요.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analyze my screenshot. 마치 카페 여행 정보로 가득하다고.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는 곡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의 신청곡 요조 좋아해입니다.

요조 좋아해 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Let's wrap up first half with the 영신이님's message. 손태진 가수님의 사진 이렇게 캡처해 놓으신다고 이렇게 딱 멋진 사진 올려주셨네요. 함께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꽃 사진도 있으시다고. 손태진님의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카톡 사진.

number two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encore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also another one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just come directly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through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실시간 채팅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후 1012-1013 검색어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here. Pleas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imply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nd our wonderful listeners, our cutie-nims.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at the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nd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messages. Today, we've been talking about what's called capture라는 표현 많이 쓰죠. capture. 순간을 캡처하다. 그죠? 그 순간을 담다라는 의미. 딱 맞네요. 그죠? 쿨피스님께서는 영원한 건 없다지만 순간의 캡처는 추억이라는 기록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지우기 전까지는 언제든 열어볼 작은 서랍이라고 사려 됩니다. 서랍이라 사려 됩니다. 또 이렇게 이 포에틱한 어떤 하나의 이 뭐랄까 summary를 보내주시네요. So, Kulpitsi님 says that they say nothing lasts forever, but a capture moment can become a record of memory until we choose to delete it. It stays there like a little drawer we can open anytime. 맞아요. 우리의 어떤 행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행적은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 기록. 인터넷이 없기 전에는 뭐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뭐 어떤 기록 우리가 이제 수기로 기록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뭔가 남기가 힘들었죠, 기록으로. But you know, if you look back, we used to have internet history, like browsing history, and before internet, we would only have a physical, you know, record of things that we have done, places that we've been to, those kind of thing. But so convenient, right?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것을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훗날에 돌아보면 재밌을 일 같습니다. It's kind of comforting to know that there is a record. Maybe it's not such a source of a comfort for some people, right? 3998님, 문자로 연락 주셨는데요. 저는 읽던 책 북마크해서 저장하거나 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사진 저장하거나 월페이퍼 하려고 저장한 이미지이거나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So my screenshot folder is mostly filled with the bookmarks from books that I'm reading and photos of cats and dogs and images I've saved to use as wallpapers. I think a lot of people, not necessarily a screenshot, but 그 책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두죠. It's not really a bookmark per se, right? But it is in a way a screenshot of things that really captured our attention.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3998님 문자로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장마 후 찾아올 폭염. 어우, 신청곡 전해봅니다. Two Door Cinema Club인데요. So rain is coming and going these days. So I'm kind of afraid of the heat wave that's about to come after the monsoon. 투더 시네마 클럽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8님 리퀘스트 송입니다. 투더 시네마 클럽 선.

청곡으로 주셨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her, so here is a fitting song by 2AM. 2AM 곡 들어볼까요? 죽어도 못 보내.

Couple of tracks, 2 a.m. 죽어도 못 보내, which was a very desperate, plea from 퇴근하는 프로도님 toward her robot cleaner. 일단 보내주시고요, AS 센터로. And let's see what happens, okay? Following track was 10cm 너에게 닿기를, which was requested from 1232님, who said 쿠폰들을 스샷해서 비춰주는 저의 아들과 받쳐주는 저의 아들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이렇게. So my gratefulness, hopefully, would be delivered to my son and husband who sent me coupon screenshots. 너무 고마운 아들과 남편이네요. 보글님께서는 Sentimental Value라는 영화를 보고 엔딩 크레딧에 흐르던 이 곡이 좋아서 iTunes 상에서 캡처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So there was this music that was played during the ending credit of this movie Sentimental Value and I loved it. So put a screenshot of this streaming service. I took a screenshot of this streaming service. 보통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런 song detection 그런 feature들이 있죠. 어떤 곡인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해서 딱 나타나면 그것을 캡처하는. I think that we all do that.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하거든요. Because, you know, my eyes my ears are always open 24 hours a day, except when I'm sleeping, of course. Trying to find good music for our listeners. 저도 항상 어떤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까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 듣는 곡인데 너무 좋을 때 이렇게 그런 이 searching 기능 켜놓고 좋으면은 screenshot 하고 I think that is pretty much a routine for a lot of music aficionados, right?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캡처해 주셨다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라비 시피어 라비 시프레라는 분 곡인데 Canuck Chase. I believe I played this song long time ago. Not long time ago. 한 6개월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음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Maybe it was in your subconsciousness. You heard this music once and then hearing it twice made it even better. I don't know. 저희 프로그램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볼까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뽀글님의 그 마음을 캡처한 그 곡. 라피 시프레 캐논 체이스.

라비 시프레 제가 제목을 잘못 말했습니다. Cannock Chase였습니다. 보글림's request song. So it's a song that he took a screenshot of. Apparently he was very impressed by this song and I wanted to listen to the song again. 좋습니다. 저도 저의 셀렉션이기도 했는데 약간 뭔가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그 닐 영이 생각이 나네요. 이곡 듣고 뮤직 부티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닐 영, Harvest Moon.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 주제는요. 첫 번째 곡을 먼저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I got to listen to this song over the weekend and you know, of course I knew this song and listened to this song back then several times. 근데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정말 이 곡 뭐지? 엄청난 곡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When this song first came out, I was kind of very struck by, I don't know, about everything about this song. 한국 곡인데요. 가요 곡인데, it was 1989, 89년에 나왔던 곡인데요. 장필순 씨의 데뷔곡입니다. 어느새라는 곡인데, it was just very shocking and there's something very eerie about this song, everything about this song.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 쉽게 수용이 되는, 딱 받아들여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I couldn't really quite get it, you know. But it was very, I don't know, something very mystique about this song. 그때의 그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니까는 그런 어떤 뭔가 낯선 기분은 좀 많이 없어지고, 와, 상당히 좋은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a while later, and there wasn't that, I don't know, strange feeling with this song anymore, but just a realization that, you know, it is a good song.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순입니다. 어느새.

He didn't really compose that many songs after it. 하지만 뭔가 굉장히 본토 팝적인 느낌이 든 그런 곡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양파입니다. 애송이의 사랑.

양파애송이의 사랑. So there's nothing 애송이 about her singing and the song. 그죠? 제니님께서 노래는 애송이가 아니었어. Yes, there's nothing useful about her singing and this song as well. 그래서 쭉 활동을 또 많이 하셨죠. But I guess you know her debut song was such a shock, right? It's really hard to kind of keep meeting that kind of expectation. 뭐 데뷔곡이 너무 이제 이 쇼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임팩트를 주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but you know she really followed through with some good music.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뷔 앨범이 참 좋았는데요, 양파 씨.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곡도 참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Forever with you.

학창 시절 이현석. It was very shocking because such a poppy song, but it's got the awesome guitar solos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probably most proficient technical guitarist in history of Korean music, I think. 하지만 또 이렇게 여린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이런 곡을 부르신다는 게 just it was very shocking to me. So last song, one more song remaining on Music Boutique and for the show. 그 다음 곡은요, 굉장히 shocking한 데뷔곡. 87년도 강변가요제에서 이 동상과 가창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곡인데요. I think you would all remember if you are of my generation. 정말 이 곡은 정말 shocking 그 자체였어요. So we would sing after this song. 매일 따라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곡이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서 따라하던 그런 곡. Kids would imitate this singer's voice and this song, you know, after they won the bronze prize in the 강변가요제 in 1987. 87년의 일이네요, 그게. So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큐티님들. We'll see you tomorrow. T3C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0: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And of course, since we're live in the studio, that means your messages will be introduced.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범 답안, 모범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어들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 group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And Chinese song says, Good morning. 장마 시작 모두들 잘 대비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I know the monsoon season has officially started, I guess, right? So it's been raining, pouring raining actually last, actually not just last week. Just yesterday, right? 어제, 바로 어제네요. 어제 비가 진짜 한 10분 동안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진짜 밖에가 막 깜깜해지고 그랬는데 또 금방 또 그치고 되게 빨리빨리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Anyways, we'll get to that weather update in a minute, so stay tuned for that, everyone.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a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Fighting!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해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저는 최근에 좀 늦게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 할 때는 막 그런 거 왜 답답하게 봐.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제가 항상 이래요.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1: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하이 레벨,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Our morning star praise morning groover texted.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루브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프레이즈 모닝 그루버.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Weibo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은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rninggroover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Stevie Wonder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아,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 날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아, 오케이.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아,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feel like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룹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 Gangsta's Paradise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원희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투팍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And back to you, Morning Goob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tubby Morning Goob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Pea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루브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루틴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그루버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그루버들의 루틴 다 기억해 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나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룹어, 3853 모닝그룹어 승진시켜 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룹어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결국에 저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뚜기 모닝그룹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sure. 그럼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 최근에 조금 그술 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칭찬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from little things to those big thing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be proud of recently. 최근 들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만큼 나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는 일 있으면 마음대로 자랑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그 자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more feedback. 여러분들의 답좀더 기다려보면서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Fire Inc. Corporation, Nowhere Fast.

What a ninth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줄무늬 모닝그룹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줄무늬 모닝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 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그룹, Good morning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근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iver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분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새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탕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 아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 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최근 들어서 뭐 낮잠 안잔 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not glancing at my phone before going to bed. I started to drive very calmly without being emotional.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at Chinese song has got for us. 결혼 20주년에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점심은 시댁과 저녁은 처가 부모님들 각각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용돈 드렸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결혼 기념일인데 뭐하러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그 결혼 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That was 100 Years by 5-4 Fighting. Hello, hello.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all tuning in at this moment? Good morning to you all. It's a fabulous and beautiful, beautiful morning, isn't it?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듯 최근에 좀 확인사살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2001년도 월드컵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겨우 35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4년 뒤에는 90년대생 중에서 가장 첫 세대가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되게 젊게 살고 내 영혼은 젊은데 누가 이렇게 또 확인사살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But,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they feel younger inside. You know, they have that young spirit and young soul. But our bodies follow the calendar and our minds seem to be runn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schedule.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I mean, which is exactly why we shouldn't postpone that happiness, which is so important, for some

distant future.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을 만끽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life moves a little too fast for that someday to arrive. You know, happiness is such a relative term, so I believe that anyone could be happy.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야속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찰나 같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확인사살 당하면서 아, 놀라지 말고 그냥 그래, 더 행복해져야겠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Let's all be happy. Enjoy this moment all together. Alright, so who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누가 누가 모닝그룹을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7703, 안녕하세요.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는 게 찐 행복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is my genuine happiness. Oh, thank you. 아침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일단은 월수금이고 언제까지 월수금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everything is just so uncertain, but we just gotta enjoy this moment and just hope for,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every single day 24/7 here at TBS EFM. TBS fighting! Wonder Help Morning Groover said, 썸머 PD님 등장! 두둥! 모닝입니다. 두둥 하니까 OTT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교육 보셨나요? So I just started watching that drama from yesterday and I'm on my third episode. Oh my god, it's so fun.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액션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John Wic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action, 참교육. 그 김무열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Oh my god, I highly recommend Morning Groovers. 뭔가 좀 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Anyway, a little bit of TMI from me. 코코 모닝 그룹 오셨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우리 반장 영 H 모닝 그룹 상민님 Ben Spurl also saying hello to me. Hello, hello. 그리고 Dr. Paper says Good morning, 썸머 PD님. 난 행복할 거야. 곧 5학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가요? 5학년도 행복하고 우리 1, 2학년들 저학년 어린이들 성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번만 외쳐봐요. 난 행복할 거야. 무슨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다 즐겨야 됩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굿모닝이요. 왠지 썸머 PD님은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뭔가 철없는 그런 느낌이실 듯요. 칭찬 칭찬. Thank you. So you think that I would be maintaining this kind of character that I have, you know, energetic, a little silly until I get older. 아,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차분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들면 차분해야 되나요? 그죠? 저는 시끄럽고 재밌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I'm gonna be like the cutest grandma ever who's able to make jokes, who's able to dance around whenever I want to. Because life is good. 인생은 즐겨야 되니까 할머니 때까지도 쭉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실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just like this, you can do that always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It is sharp 1013, 51 per one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한테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Oh, actually, let's go ahead and go move on to MG Q&A just right now.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1: Right, right. 월 초라서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광고 멘트가 안 나가니까 뭔가 또 어색하네요.
0: Since this is like the early part of the month, we don't have any sponsors just yet. So, yeah, no sponsors. We're just going to move on straight to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It's going to be simple, so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1: 앞으로 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운 코너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 오늘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0: So today's question is this. What is something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1: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0: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so much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oday?
1: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0: Well, for me, obviously, I change my preference very often. So I start to like this, and then I start to not like it, and I get interested in other things very quickly. I move really quickly.
1: 저는 좀 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요즘 취미 이거예요 하잖아요. 한 3개월 뒤에 만나면은 요즘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So, yeah, that's how fast I changed my preference. But to come up with that one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color pink.
1: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방이 막 핑크였는데 지금도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maintaining for quite a long time so far. Yeah, I do love the color pink. And also,
1: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0: I love dancing.
1: 저는 뭐 춤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0: So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I dance for a hobb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alsa dancing. I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that, you know, for quite a long time actually. But come to think of it, I enjoyed dancing when I was a very little kid too.
1: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춤학원 보내달라, 수학하기 싫다, 막 나 춤이나 출랜다, 막 이러면서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춤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춤 많이 추고

트라우마이죠.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그냥 춤추고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yeah, I guess I enjoy dancing. I love the color pink since childhood until now. But I want to see your answers, Morning Groover. 여러분, 이 Morning Groove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 will be waiting for all of your fun responses, Morning Groovers. Now we're gonna take a song break. This is Rod Stewart, Forever Young.

일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 날이래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텅 뛰고 올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ow.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Chani Song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Chani Song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옷잘 입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팀원이 팀장님 스타일은 패션 포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칭찬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패션 포탈 스타일이라고. 멋쟁이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라도 칭찬받는 게 낫죠. 사람들이 적어도 옷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I still love buying clothes so much. My family wasn't well off, so my parents didn't really buy me clothes, which led me to work part-time jobs since high school to buy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건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차니송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오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Now, back to MG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Sunset Morning Group,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 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 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 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 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와,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아, 갑자기 또 슬퍼졌어. 아,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어,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보셨군요. 하긴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심사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어,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진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 Spu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안?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어,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아! 이거 왜 재미없는 거 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얘도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 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NSYNC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는 사람 한 명 추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잘하셨나요? 우리 체육 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마닐라 씨,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될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 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Gentlemen, morning, Groover, greeted a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s up?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상아 모닝 그룹께서 차분하게 Good morning.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모닝 그룹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Okay, back to our MG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 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때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게 안 맞기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또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킴스 팬 모닝 그루버.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So I have loved Letang, I believe, since I was a child, and I still love it now. I really like models of world-famous buildings such as the Eiffel Tower or the Opera House. I happened to pass through the Copenhagen airport during a business trip in the past, and my heart still flutters when I think of those Letang's home country that I encountered at the duty-free shop back then. 어느 정도 하셨네, 이 레땡 조립블럭을. 이게 뭐 에펠탑, 오페라 하우스 뭐 이렇게 테마별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조립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하고 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레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you know,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you know,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은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거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 그룹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감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 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루버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금 모닝 그루버's song request. This is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괜찮네요. 예, 등짝 맞으실 만하신 거 아닌가? 이큰 돈을 공부에 책 사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다 써! 이러면서 혼나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까지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덕분에 게임 재밌게 한 거죠, 뭐. 그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Coco Morning Groover.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맞네요. 진짜 이제 7월이고, 7, 8, 9, 10, 11, 12. 이제 딱 절반 남았고, 연말을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Yeah. We have to get ready to mention 2027 in a couple of months, actually. How creepy is that? 어쨌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을 모닝그룹으로 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TBS 제작진과 모닝그룹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요. 런치송 프로젝트의 바라만 봐도 좋아요. Featuring 손태진 신청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모닝그룹.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그룹.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 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런치송 프로젝트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상큼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ove?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걔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Okay,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저는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Groover said. 아, 대박! Nirvana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Good Good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roo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아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 업계에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은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그래서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봐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fe morning, 그러방.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와우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트랙 가자.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ie,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모기 뭐예요? 제가 모기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방 이런 모기예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Live your day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ve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다시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이겨줘 마지막처럼 맘맘 마지막처럼 리사 마지막 밤이겨줘 자, 76297 과일씨?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오는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ge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준님께서는요,

좋아제라고 해주셨어요. 아, 또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펭귄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 feel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감기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도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하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총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남자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예쁜

Our new morning groover, 김서연 morning groover says, 우, 놀래라. 감사합니다. Sunny nickname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morning groover, 오늘부터 Sunny라고 제가 또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unny morning groover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드래곤 덕, 우리 용덕 모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스계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 덕 이러면서 따다다닥 막 이렇게 빰빰빰빰 막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 정도면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Ooh,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돈님으로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은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칡해 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 a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That was Jeju Sonyeon with 2분단 셋째 줄.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종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박원희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서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썸머피디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and loving consistently.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좋아한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처음 즐겨 들은 게 볼륨을 높여요였어요. 유인나 씨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맨날 보내고 사연 보내서 막 선물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유인나 볼륨을 높여요를 제작한 담당 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So I used to be a huge fan of this radio program and I ended up working with the producer who actually produced that program. 이렇게 또 인생은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나 모셨네요. 웰컴 웰컴.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치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 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뜨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모닝 그루브.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